0: 라디오 아니오. 티탄산을 하고
1: Cha-cha-cha, let's do cha-cha-cha. Me and you cha-cha-cha, doo-doo.
2: Cha-cha-cha,
1: eight go cha-cha-cha. Aise, bahut acha.